0: 나의 다시마 바하 아누투나의 다시마 하타 락한데 라디오 ITN 세베 스리랑키아 한데
1: Villa Pasurikai.
2: Villa of